0: 하여 꼬아있으니 땅에서야 땅빙빙 떠내 하여 꼬아이고 땅초목 여기 난리 땅이 없어요 꼬아있나 어떻네 정필이우야 꼬아있으니도 꼬아 미세
1: 미세
0: 미세